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 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극히 유한 것이지만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대해장강을 이룸과 같이 마음이 극히 미한 것이지만은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되며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3장 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 씨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such passion, such pleasure. I will treasure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포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윤종의 시간.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이면 5월 한 달도 이제 끝이 나는데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바빴다면 그만큼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채웠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30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데이식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5월 30일 군중의 시간, 오늘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보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여러모로 참 바쁘게 지나갔던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핑계로 놓친 건 없는지 오늘은 좀 천천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5월 한 달 또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6월을 준비해보는 시간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WBS 원음방송 군중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중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요. 상무대 교당에 계신 이세진 교무님 만나볼게요.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어서 박혜원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응원할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상무대 교당에 계신 이세진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상무대 교당에서 군 교화하고 있는 이세진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0: 네, 올 여름도 또 역대급 더위라는 말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무님께서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무대 교당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상무대에서는 한 달간 솔선여론 실천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병들이 솔선여론 16가지 조목 중에서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 조목을 선택하면 그 법문이 새겨져 있는 책갈피를 선물해서 법문에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한 달 동안 설교도 솔선여론으로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아무래도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경계들이 생기는데 그 순간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생각나서 경계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장병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1: 네, 대회가 끝나고 한 달 후에 서로 실천한 감상을 나누었는데요. 한 장병은 9번 조목인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오라는 법문을 실천했는데요.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면서

0: 세션 대회를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감상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1: 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장병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상무대에는 종교활동 시간에만 지원해주는 군종 지원병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의 군종병은 군대에서 처음 원불교를 만난 친구들인데요. 보통 예외 전후로 해서 교당 청소와 간식 분배 등을 도와주면서 교당에 큰 힘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군종병 두 명과 함께 예외 후에 정전 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군종병이면 원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부대에서 원불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원불교 군종병으로서 바른 답변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전 첫 페이지부터 한 장씩 함께 공부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새롭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모임 통해서 굉장히 또큰 보람도 느끼시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군종병 한 명이 전역하고 새로운 군종병이 뽑혔는데요. 기존에 함께 공부했던 군종병에게 제가 개교의 동기를 새로운 군종병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설명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정말 세세하게 잘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뿌듯했습니다. 부대에서 원불교에 대해 물어보는 장병들에게 자신 있게 원불교를 소개한다는 피드백도 있어서 군종병들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새롭게 한 식구가 된 군종병도 원불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실까요?
0: 네, 마지막 소식은 자살 예방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4년 전부터 군종교구에서는 교무님들이 군 장병들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할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강사 자격을 취득을 지원했는데요. 저도 자격을 취득하고 약 4년간 군부대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 행사 시간이나 군종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시간에 자살 예방 교육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많은 장병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군 교화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저희 활동이 원불교 종교 행사에만 그치면 아무래도 많은 장병들을 만나는데 제한적이고 소수의 특정 인원만 교류하게 되는데요.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많은 장병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에게 종교의 우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생명 존중을 알릴 수 있음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생명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원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상무대 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세진 교무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0: 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군종 교무회기 6번인데요. 일원의 진리보다 더큰 진리가 없고, 일원의 교법보다 더 확실한 교법이 없고, 일원 회상이 하는 일보다 더큰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군 교화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상무대 교당의 군 교화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끝인사 드릴게요. 교무님 한곡 골라주실까요?
0: 네, 원불교가 군 장병들과 기쁨과 슬픔, 아름다운 마음들을 함께 나누며 늘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합니다.
1: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상무대 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상무대 교당에 계신 이세진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은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경서해집니다. 비행소녀.

단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아이들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클락션.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현성 교도님의 글, 본공과 일상 사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15년 원기 100년 3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처음 교당에 나갔다. 그리고 그해 여름 학생의 훈련으로 찾은 원불교 영사성지는 나에게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려준 곳이다. 이후로도 영산성지에 갈 때마다 마음은 늘 편안하고 따뜻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현성을 법명으로 받아 새로 태어난 나의 고향은 영광이라고 스스로 정했다. 강남교당 청년회는 매년 상반기면 동공활동을 떠난다. 지도교무님의 일손이 모자라고 청년들에게 좋은 봉공의 기회가 될 만한 곳을 찾아 연락해 청년들은 그곳으로 함께 향한다. 주어진 일을 정성껏 해낸 뒤 뿌듯한 마음으로 일상에 돌아오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완도 청해진 다원, 대구 동명훈련원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녀왔다. 올해에도 5월 초 연휴에 우리 교당 청년회는 영산성지로 향했다.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최경수 영산상무소장님의 인도로 성지순례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길이었다. 둘째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봉공작업이 시작됐다. 우리는 대각터와 성지 일대를 정리했다. 마지막 날은 비가 내리는 관계로 성지 건물들의 실내 청소를 하고 점심 식사 전 다시 서울로 출발했다. 이처럼 봉공을 위해 전국을 갈 때마다 만난 교무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다. 작업하는 동안 내 육근 하나하나를 일심으로 느끼며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교무님들을 보면 그렇게 일하며 살고 계신다. 손끝 하나, 발걸음 하나에도 마음이 실려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교무님들에게 이 작업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다. 같은 일이지만 청년들은 멀리까지 와서 그것을 봉공활동이라 부르고 행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무님들 같이 일상생활을 봉공활동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봉공을 하는데 나이, 성별, 직업, 지역 같은 정해진 조건은 없다. 오히려 그런 조건 환경은 계속 변한다. 그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결국 서원, 곧 내 마음이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시키는 일만 하는 것과 내 마음을 챙기며 공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도 내 마음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챙겼는지 하루를 돌아보며 내일은 더 넓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한다. 점점 봉공의 진짜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다. 내 마음의 고향 길룡리로 떠난 이번 봉공활동도 역시나 가길 참 잘했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현성 교도님의 글, 봉공과 일상 사이를 함께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아, 그런 게 좀 태도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고요. 결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군중의 시간 가족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한 주 잘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페퍼톤스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종교구의 각 군교단 교무들은 군종교구청에 모여 군종승인 감사기도를 올리고 세계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특별천도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출가교역자협의회 및 임시교의회를 열어 앞으로의 군교화를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의회 후엔 쉼공작소 OT를 통해 장병들에게 올바른 마음의 쉼을 전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원기 111년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력했습니다. 또 스승의 날을 맞아 교단의 주법이신 왕산 종보사님과 교정원장님, 스승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 행사를 주최했는데요. 군종교구는 대종사님과 역대 스승님들 그리고 교단의 출제가 교도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교화로서 보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국방부 군정정책과에서 제8회 군종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힐링 한 스푼을 주제로 다양한 군종 콘텐츠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종교 부문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장하는 재미와 감동의 스토리 또는 군생활 가운데 힐링을 얻게 된 군종 활동에 대한 콘텐츠를, 선도 및 교육 부분에는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보람찬 군생활을 했던 경험, 그리고 전우애와 가족사랑 및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을 출품하시면 됩니다. 제출 양식은 3분 이내의 뮤직비디오 또는 5분 이내의 드라마와 A4용지 3장 이내의 체험 수기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장병분들은 오는 6월 10일 수요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시고 빛나는 아이디어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1: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0: 알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 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 애락을 초월해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 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쓰므로 이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다.

0: 산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요리난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학인이 여쭙기를 진급과 강급은 반드시 수행 여하에만 따라서 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진급과 강급에는 자연이 되는 것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으니 자연으로 되는 것은 천지에 운행하는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요, 인력으로 되는 것은 수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 각자 업인으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7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0: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1: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법인기도 당시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원불교 교존 대종경 서품 1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오른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만 좋은 나부로 만든 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습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트로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7.
2: 어? 이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WS 원음방송 심쿵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트로트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이 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그러므로 고락이 바로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느니라 하시며 글을 써주시니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음방송 신곡 드러시.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풍 18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최상 구경에 이르고 보면 세 가지로 통함이 있나니 그 하나는 영통이라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천지 만물의 변태와 인간 삼세의 인과보응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요 둘은 도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이해 능통하는 것이요 셋은 법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비이해를 밝혀서 만세 중생이 거울하고 본뜰만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 이 삼통 가운데 법통만은 대원 정각을 하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불지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굿나잇.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지나쳐 간 사랑 빈자리 못 잊어 못 이겨서 만남을 시작해 만나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착해 게다가 침착해 그래서 깔맞던 것 같아 내가 바보였던 것 같아 잘해주기보다 대접받기를 바랬지 달래주기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WBS의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쉽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유가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그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9: 바삭해.
10: 맛있는 60개 치킨.
1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0: 맛있는 60개 치킨.
1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3: 제초제는 타타타.
14: 한얼 사이언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 씨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6: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5: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한 제자 어린 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우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하루는 학인들이 각기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물의 양면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하나에 집착하면 편벽되어 원만하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제 주견에 끌리지 말고 그때 그 처소에 맞게 일의 양면을 두루 보아서 적당한 비판과 취사를 하여 나가기에 노력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9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오빠, 저 창문 좀 열어줘요.
5: 홍도야, 네가 또 형철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병이 났느냐. 다 잊어버려라.
4: 오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비웃고 천한 기생이라고 욕을 해도 그냥 반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5: 그런 사람이 왜 부잣집 교수에게 장가를 들었느냐 말이다.
4: 아니에요 오빠, 세월이 가면 다 아실 거예요. 그이는 꼭 제품에 돌아오실 거예요.

홍도야, 이 불쌍한 것은 오빠야 학비를 대느라고 그 모진 고생을 했지. 응, 홍도야. 이제는 안심해라. 그리고 하루빨리 병이 나아서 새로운 광명이를 이 오빠와 같이 걸어가자꾸나. 응, 홍도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당황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군종의 시간.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이면 5월 한 달도 이제 끝이 나는데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바빴다면 그만큼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채웠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30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데이식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5월 30일 군중의 시간, 오늘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보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미수입니다. 여러모로 참 바쁘게 지나갔던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핑계로 놓친 건 없는지 오늘은 좀 천천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5월 한 달 또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6월을 준비해보는 시간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WBS 원음방송 군중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중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요. 상무대 교당에 계신 이세진 교무님 만나볼게요.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어서 박혜원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응원할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상무대 교당에 계신 이세진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상무대 교당에서 군 교화하고 있는 이세진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0: 네, 올 여름도 또 역대급 더위라는 말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무님께서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무대 교당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상무대에서는 한 달간 솔선여론 실천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병들이 솔선여론 16가지 조목 중에서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 조목을 선택하면 그 법문이 새겨져 있는 책갈피를 선물해서 법문에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한 달 동안 설교도 솔선여론으로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아무래도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경계들이 생기는데 그 순간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생각나서 경계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장병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1: 네, 대회가 끝나고 한 달 후에 서로 실천한 감상을 나누었는데요. 한 장병은 9번 조목인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오라는 법문을 실천했는데요.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면서 실천 대회를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감상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0: 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장병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공무 모임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상무대에는 종교활동 시간에만 지원해주는 군종 지원병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의 군종병은 군대에서 처음 원불교를 만난 친구들인데요. 보통 예외 전후로 해서 교당 청소와 간식 분배 등을 도와주면서 교당에 큰 힘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군종병 두 명과 함께 예외 후에 정전 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군종병이면 원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부대에서 원불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원불교 군종병으로서 바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전 첫 페이지부터 한 장씩 함께 공부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새롭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모임 통해서 굉장히 또 큰 보람도 느끼시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군종병 한 명이 전역하고 새로운 군종병이 뽑혔는데요. 기존에 함께 공부했던 군종병에게 제가 개교의 동기를 새로운 군종병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설명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정말 세세하게 잘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뿌듯했습니다. 부대에서 원불교에 대해 물어보는 장병들에게 자신 있게 원불교를 소개한다는 피드백도 있어서 군종병들이 자랑스러웠던

0: 최근에는 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많은 장병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군 교화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저희 활동이 원불교 종교 행사에만 그치면 아무래도 많은 장병들을 만나는데 제한적이고 소수의 특정 인원만 교류하게 되는데요.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많은 장병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에게 종교의 우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생명 존중을 알릴 수 있음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생명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원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상무대 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세진 교무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0: 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군종 교무의 길 6번인데요. 일원의 진리보다 더큰 진리가 없고, 일원의 교법보다 더 확실한 교법이 없고, 일원 회상이 하는 일보다 더큰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군 교화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상무대 교당의 군 교화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끝인사 드릴게요. 교무님, 한곡 골라주실까요?
0: 네, 원불교가 군 장병들과 기쁨과 슬픔, 아름다운 마음들을 함께 나누며 늘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합니다.
1: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상무대 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상무대 교당에 계신 이세진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은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경서혜지입니다. 비행소녀.

김현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아이들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클락션.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 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현성 교도님의 글, 본공과 일상 사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15년 원기 100년 3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처음 교당에 나갔다. 그리고 그해 여름 학생의 훈련으로 찾은 원불교 영사성지는 나에게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려준 곳이다. 이후로도 영산성지에 갈 때마다 마음은 늘 편안하고 따뜻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현성을 법명으로 받아 새로 태어난 나의 고향은 영광이라고 스스로 정했다. 강남교당 청년회는 매년 상반기면 동공활동을 떠난다. 지도교무님의 일손이 모자라고 청년들에게 좋은 봉공의 기회가 될 만한 곳을 찾아 연락해 청년들은 그곳으로 함께 향한다. 주어진 일을 정성껏 해낸 뒤 뿌듯한 마음으로 일상에 돌아오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완도 청해진 다원, 대구 동명 훈련원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녀왔다. 올해에도 5월 초 연휴에 우리 교당 청년회는 영산성지로 향했다.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최경수 영산상무소장님의 인도로 성지순례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길이었다. 둘째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봉공작업이 시작됐다. 우리는 대각터와 성지 일대를 정리했다. 마지막 날은 비가 내리는 관계로 성지 건물들의 실내 청소를 하고 점심 식사 전 다시 서울로 출발했다. 이처럼 봉공을 위해 전국을 갈 때마다 만난 교무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다. 작업하는 동안 내 육근 하나하나를 일심으로 느끼며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교무님들을 보면 그렇게 일하며 살고 계신다. 손끝 하나, 발걸음 하나에도 마음이 실려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교무님들에게 이 작업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다. 같은 일이지만 청년들은 멀리까지 와서 그것을 봉공활동이라 부르고 행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무님들 같이 일상생활을 봉공활동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봉공을 하는데 나이, 성별, 직업, 지역 같은 정해진 조건은 없다. 오히려 그런 조건 환경은 계속 변한다. 그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결국 서원, 곧 내 마음이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시키는 일만 하는 것과 내 마음을 챙기며 공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도 내 마음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챙겼는지 하루를 돌아보며 내일은 더 넓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한다. 점점 봉공의 진짜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다. 내 마음의 고향 길룡리로 떠난 이번 봉공활동도 역시나 가길 참 잘했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현성 교도님의 글, 봉공과 일상 사이를 함께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아, 그런 게 좀 태도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고요. 결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군중의 시간 가족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한 주 잘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페퍼톤스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종교구의 각 군교단 교무들은 군종교구청에 모여 군종승인 감사기도를 올리고 세계 평화와 조국 통일을 위한 특별 천도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출가교육자협의회 및 임시교의회를 열어 앞으로의 군교화를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의회 후엔 심공작소 OT를 통해 장병들에게 올바른 마음의 심을 전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원기 111년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력했습니다. 또 스승의 날을 맞아 교단의 주법이신 왕산 종보사님과 교정원장님, 스승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 행사를 주최했는데요. 군종교구는 대종사님과 역대 스승님들 그리고 교단의 출제가 교도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교화로서 보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국방부 군정정책과에서 제8회 군정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힐링 한 스푼을 주제로 다양한 군정 콘텐츠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종교 부문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장하는 재미와 감동의 스토리 또는 군생활 가운데 힐링을 얻게 된 군정 활동에 대한 콘텐츠를, 선도 및 교육 부분에는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보람찬 군생활을 했던 경험, 그리고 전우애와 가족사랑 및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을 출품하시면 됩니다. 제출 양식은 3분 이내의 뮤직비디오 또는 5분 이내의 드라마와 A4용지 3장 이내의 체험수기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장병분들은 오는 6월 10일 수요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시고 빛나는 아이디어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1: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춘이 여쭙기를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은 아니니라. 청춘이 여쭙기를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오니 그것은 애착심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청춘은 감각 없는 목속을 도인이라 하겠도다. 애착이라 하는 것은 사랑에 끌려 서로 멀리 떠나지를 못한다든지 갈려 있을 때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신 수도나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됨을 이름이니 그는 그러한 일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1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우.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한 제자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행해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 키워서 거기에 마음이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재산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남을 위하여 베풀기를 많이 하되 베풀었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 공부로 복과 덕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느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2: 한 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행할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 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업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견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보나 말을 못하는 과보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과보 등을 받게 되나니라.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형상 없는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는 데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내세에 그 사사로운 욕심을 잃을 수는 있으나 수양이 어두워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도하는 이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람을 굽히려 하면 되지 않나니 먼저 그 사람의 근기나 성질을 살피고 소질과 소원을 잘 알아서 서서히 순리로 지도하여야 교화가 잘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7장 법문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5장 말씀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2: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청명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수승 화강되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고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 기관이니라. 시장 물건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비록 낮은 것이라도 마땅히 쓰일 경우가 있나니 금과 옥이 비록 보물이지만 당장의 배고픔에는 밥 한 그릇만 못할 것이요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는 필요한 물건이니라. 이와 같이 물건 물건의 성질과 용초가 각각 이거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편만을 보아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편협하고 우치한 마음이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22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풀내음이 유독 짙은 5월의 끝날입니다. 마음속에 묻어뒀던 묵은 고민들도 싱그러운 바람에 씻겨가는 듯하네요. 봄과 여름 사이 그 어디쯤에 머무는 날, 한결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해도 좋겠습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두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여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12절입니다. 덕자를 큰 덕이라 하였으니 무슨 뜻인가? 이 덕은 개인주의나 가족주의를 떠나 일체 생명을 한 몸으로 알고 포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목구비와 수족은 다 각각 재주가 있어서 활동하나 몸에 의지해야 사는 것이요. 서록 이 가운데 하나 둘이 없어져도 살 수 있으나 몸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목구비는 재주와 같고 몸은 덕과 같은 것이니 이 말을 두고두고 명심하여 큰 덕을 갖춘 인물이 되라.

개인주의나 가족주의를 떠나 일체 생명을 한 몸으로 알고 포용하는 덕. 그러한 큰 덕을 갖추려고 노력할 때 스승님 말씀을 그대로 체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데이빗 달링 첼로 연주 사이클송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시어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람일따신경 관자재보살행신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모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스승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스승님이 아니시면 어둠에 헤매던 저희들이 어찌 영원한 생이 있음을 알았으며, 어리석은 중생으로서 어찌 죄복의 근원을 알 수 있었으며, 어찌 성불 재중의 서원을 세울 수 있었사오니까. 오늘 원음방송 TV 예회를 통하여 스승님의 은혜와 스승님께서 밝혀주신 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아 마음에 참된 양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음방송 TV 예회에 함께한 저희 모두 참된 마음의 양식을 얻어 항상 심신간 무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하고 수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과 경외심을 갖는 공부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28장 전서 962쪽에서 96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 말씀하시기를 회룡고조라는 말이 있나니 이는 산에 지맥이 뻗어 내려오다가 그 본산을 돌아다 보는 형국을 이름이라. 무정한 산맥도 그 근본을 잊지 아니하고 돌아다 보므로 그 지기가 매양 승하다 하나니라. 돌이켜 살펴보면 우주만유는 허공의 근본에 있고 모든 유정은 각기 마음의 근본에 있고 모든 인류는 각기 조상의 근본에 있고 여러 단체는 그 단체의 창도자와 선진자들과 그 단체를 총괄하는 중앙의 근본에 있나니 우리 회상도 대종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각 지방과 각 기관은 중앙을 인하여 건립되어 있으므로 우리들은 항상 대종사와 선진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경모의 뜻을 길이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각 지방과 기관은 그 근본이 되는 중앙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받들고 협조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전산 박덕희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6.1 대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6.1 대제는 매년 6월 1일에 소태산 대종사를 비롯하여 역대 재벌 재성 및 부모 선조 일체 생령들을 추모하는 향례입니다. 특히 6.1 대제는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을 기념하는 제례가 중심이 됩니다. 오늘 설교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추모하면서 대종경 부처품 11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신

아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명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함이요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부는 보았으나 법신부를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유감이란 단어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을 말합니다. 섭섭하다, 불만스럽다 이런 느낌보다 저는 안타깝다, 걱정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의 양에 안 차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잘 따라오지 못하니 걱정되고 안타까운 심정을 유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직접 가르친 제자 중에도 그런 유감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감은 그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겠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우리에게도 직접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의 마음이 유감되는 바 첫 번째는 입으로는 현명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현묘한 세계입니다. 현묘는 한자로 건물현 묘할 묘이고 국어사전에서는 이치나 기의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묘라는 단어는 알듯 말듯한 신비로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경지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진리가 현묘하다는 것은 진리의 깊이가 지극히 묘하여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말할 때 현묘하다라고 말합니다. 일원상 소문 첫머리는 일원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고 했죠. 일원의 진리는 말과 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를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빈 자리. 그러면서도 그 빈자리에서 온갖 묘유조화가 나오는 자리, 이 자리를 현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자께서는 진리를 현지우연이라고 했는데요. 검고 또 검다는 뜻입니다. 검을 현자는 색깔로 검정, 블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윽함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일찍이 신라의 최치원은 랄랑피서의 이를 아득하고 묘한 도리, 현묘지도라고 말했습니다. 진리 자체가 이렇게 현묘한데 입으로 그 현묘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진리를 알고 입으로 말하는 것, 또 하나는 깨치지 못하고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이죠. 세상 사람 중에는 입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입과 귀는 부처가 다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 참다운 경지에 이르러야 하지요. 행실과 증득은 말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안, 이, 비, 설, 신의 육근을 작용할 때 진리 그대로 행을 해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나 봐요. 말과 글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말과 글에 못 미치죠. 그것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말과 글은 어둔해도 오히려 행실이 진실하고 바르면 그 사람이 진정한 대종사님의 제자입니다.
세종상께서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이 정전의 편찬 작업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내용을 감정하셨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면 책상 위에 지우개똥이 가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태종경 부초품 3장에 정전 편찬에 대한 태종사님의 법문이 실려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라. 말로도 배워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단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촉의 말씀이 제 가슴을 뜨끔하게 합니다. 입으로는 이론상 진리를 말하고 글로는 뭔가 깨친 듯 미사유구를 써서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 죄송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마음에 유감되는 바 두 번째는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보죠. 눈이 없으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보는 것이 흐릿흐릿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경을 썼는데도 글씨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요. 보았지만 착각해서 틀리게 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보았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 시각에 따라 달리 보죠. 코끼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만 보고 어떤 사람은 코만 보고 어떤 사람은 꼬리만 봅니다. 코끼리 전체를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안은 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심안, 마음의 눈. 우리 교도님들은 심안이 있습니까? 심안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고 심안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육안은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심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눈이 심안입니다. 상대방이 짜증이 나 보여요. 저 사람이 짜증이 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말투와 얼굴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죠. 그런데 제대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심안으로 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심안은 밝은 지혜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통스러운 중생들을 자비로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눈 하나로는 하나만 볼 수 있지만 천 개의 눈으로는 천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심안으로 본다는 것은 천 개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눈이지만 천 개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심안입니다. 그래서 보는 족족 진리 그대로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태산 대종사님은 심안으로 세상을 보셨습니다. 심안의 다른 이름은 애지력 해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입니다. 태종경 전망풍을 보면 소태산 태종사님의 해안을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태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세상을 명확히 전망하십니다. 미래 세상을 다녀오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큰 기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서태산 태종사님께서는 전망품 23장에서 장차 이 나라가 정신의 지도국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 성령이 되어가고 있나니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여 년 전 이 나라는 장차 용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국권을 빼앗겼고 우리의 말과 글, 문화까지도 사라질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장차 어변 성룡이 된다고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전망이 헛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K-POP, K-영화, K-드라마, K-푸드,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저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K종교를 생각해 봅니다. 원불교야말로 K종교의 대표 브랜드죠.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가 지금 세계 종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정신개벽의 선언은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정신개벽을 주도하는 원불교야말로 K종교로서 앞으로 세상이 주목할 새로운 종교로 크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전망하신 미래 원불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 밝은 지혜를 얻게 되면 심안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도 능히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속마음도 능히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물과 일에 대해 더 멀리 더 넓게 보는 심안이 크게 열린 공부인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태종사님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세 번째는 화신부는 보았으나 법신부를 확실히 본 사람이 기암이니라 하셨습니다. 소태산 태종사님께서는 당신의 열반기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정전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고 미리 개송도 전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검정 법복도 하사합니다. 태종사님이 열반 후 이 법복을 상복으로 입게 되죠. 그리고 때때로 당신의 열반에 대해 암시를 하십니다. 내가 먼 곳으로 수양을 가야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태종사님께서 곧 열반하실 것을 짐작도 못했습니다. 항상 곁에 계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원래 이 조목은 솔성요론 3조였습니다. 그런데 1조로 옮깁니다. 왜 옮겼을까요? 앞으로 나를 믿지 말고 나의 법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화신불이 아닌 법신불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943년 6월 1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십니다. 제자들은 천붕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집니다. 열반 소식이 총부에 전해지자 남녀노소 모든 제자는 통곡했다고 합니다. 반면 일부 제자들은 불법 연계를 떠나기도 합니다. 태종사님이 계시지 않는 불법 연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신 대종사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제자들이 회상을 떠난 겁니다. 화신부를 보았으나 법신부를 확실히 본 사람이 괴암이니라. 대종사님의 육신의 모습은 화신불입니까? 법신불입니까? 화신불이죠. 대웅전에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의 등상불은 화신불의 모습입니까? 법신불의 모습입니까? 화신불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법신불은 무엇일까요? 소태산 대종사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법이 바로 법신불이죠. 화신불은 생사가 있지만 법신불은 생사가 없습니다. 법신불,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화신불이 아닌 법신불이죠. 우리는 대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외모, 학력, 그 사람이 사는 집, 자동차,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화신불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법신불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겉이 아닌 속에 지닌 그 사람의 참된 인격, 다시 말하면 수양의 힘, 연구의 힘, 취소의 힘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 법신불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법신을 보아야 합니다. 법신을 본다는 것은 부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이 바로 법신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서의 법신을 보아야 합니다. 화신불은 변하지만 법신불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성화를 뵈면 자비 원만하신 모습이죠. 둥글둥글 일원상 얼굴입니다. 정산 종사님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찬송을 받습니다. 깊은 수양과 도력을 갖추게 되면 그 모습이 얼굴과 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화신불을 통해 우리는 직접 많은 감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신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신불입니다. 법신불은 부처님의 법이고 마음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여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이라 여래를 능히 보지 못하리라. 화신불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행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화신불에게만 매달리면 법신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원상 넘어 참 일원을 발견해야 하듯이 화신불을 넘어 법신불을 볼 수 있는 우리 공부인 되기를 염원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함이요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귀하다는 것은 그런 제자들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귀 여긴 사람은 입으로 현묘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귀 여긴 사람은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잘 보는 사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귀 여긴 사람은 화신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입니다. 부촉의 말씀,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애타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6.1대제를 맞이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부촉의 말씀, 스승님들의 부촉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8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인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독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 지구에서 베토벤 음악은 단 1초도 끝나지 않고 24시간 계속 전 지구 어디서인가 어느 누구에선가 베토벤 음악을 틀고 있다. 아, 그 얘기를 해요. 아, 베토벤 음악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전 세계에 울려, 늘 울려 퍼지듯이 이런 쌍 소문 독경 소리도 머지않아 전 세계에 어디서든 이런 쌍 소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2: 고마워요.
1: 오늘은 그 저번 주에 이어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야. 유상으로 보면 상주 분별로 여여자하나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 성주 괴공의 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앞에 이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야. 그러니까 유성과 무상에 대한 그 능이성 무상과 능이성 유상을 조금 새겨둘 필요도 있고요.
2: 아, 그러죠.
1: 네네네.
2: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고 하야 이 대문.
1: 네네네. 그래.
2: 이 간단하고 쉽고
1: 네.
2: 명확한 이 용어가 원불교 교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1: 그런데
2: 역할을 하고
1: 네네.
2: 또 원불교가 새로 창교된
1: 네.
2: 소태산 부처님 본의가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아, 네네.
2: 보통 말이 아니에요.
1: 네네.
2: 능이라는 말은
1: 그렇죠. 네.
2: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상대성 원리의 순환에 의해서 창조되고 순환되는 건데
1: 예.
2: 그 어느 한편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장 중도적 입장에서 그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창조되고 소멸되고 되어가는
1: 네.
2: 이 우주를 능이 생성하고 능이 소멸해가는 그 가장 중간자
1: 네.
2: 그거를 능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1: 아, 예, 능. 예, 예.
2: 그리고 우리가 법이 등급에서도 열의 위에 오르면은
1: 네.
2: 만능을 겸비한다 그랬거든요.
1: 예,
2: 만능을 네. 겸비한다.
1: 네, 네.
2: 능이성 유상하고 이 우주를 보는 견해는 아주 많아요.
1: 네.
2: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주를 보거든요.
1: 네.
2: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으로 남고 대표적인 것이 창조적 세계.
1: 예.
2: 이 우주는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예. 어느 시점에 교멸된다 하는 창조설. 그러죠?
1: 네네네.
2: 또 하나는 무시무종. 그러지 아니하다. 시작이 없는 가운데 시작되어서 종말이 없는 가운데 연속성이다.
1: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2: 무의와 자연적으로 네. 무시무종의 우주다. 이렇게 보는 그,
1: 네, 그
2: 진화설.
1: 네, 네.
2: 창조설과 진화설이 막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견해냐.
1: 예.
2: 그것이에요. 이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에서 그것이 딱 판결이 나요.
1: 네.
2: 그 판결이 옛날 종교에서는 창조설에 치우친 종교도 있고
1: 예.
2: 있었는데 또 무의자연설에 치우친 종교도 있고
1: 네.
2: 있었는데 그러한 그 옛날 성현들의 말씀 세계관 우주관을
1: 네.
2: 이 가장 쉽고 간명한 말씀 하나로 딱 귀를 치셨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오늘 그 조사님께서 물으신
1: 네.
2: 능이성 유상하고
1: 네,
2: 능이성
1: 네.
2: 무상하고 이것을
1: 예.
2: 가볍게 알지 말고
1: 그렇죠.
2: 잘 해석해 넘겨야
1: 예.
2: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을 해석하는 본의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해요.
1: 아, 네. 네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볼 때 창조설과 진화설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우주를 볼 때 유정과 무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1: 네.
2: 불가에서는 오득한 식구를 지을 때
1: 네.
2: 유정무정.
1: 예, 유정무정.
2: 유정무정을 가지고 많이 오도성을 지어요.
1: 예.
2: 왜냐하면 이 우주는 거의 무정물이거든요.
1: 그렇죠.
2: 응?
1: 네.
2: 하늘의 별들, 허공, 땅 이런 것들이 육도 진간급을 안 치잖아요. 그러잖아요. 진간급이 네. 없어요.
1: 네.
2: 밝아지다 어두워지다 하는 진급은 있지만은 육도 진간급은 않거든요.
1: 네.
2: 진급과 간급은 있어요. 그러나 육도 진급은 없거든. 진간급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건 왜냐하면은 유정의 세계에 육도 진간급이 있다 이 말씀이죠.
1: 네.
2: 우리가 그 도덕을 개창하고 도덕을 수행해서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은혜로운 세계를 창건해 가자 하는 소위가
1: 네.
2: 법으로서 교화를 해서 그런 세계를 이루어 가자 하는 것인데 이 법은 유정의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거든요.
1: 예.
2: 유정의 세계를
1: 예.
2: 자 민물 곤충까지도
1: 네.
2: 또 천상에 있는 모든 그 신성까지도
1: 네.
2: 전부 포괄해서 가장 훌륭한
1: 네.
2: 훌륭한 그런 인격체를 이루자 하는 것이 종교의 본인데
1: 예.
2: 사실은 이 우주라는 것은 무정물의 세계예요.
1: 예.
2: 조판되기를 그러므로 말이죠. 유정과 무정을 딱 가리를 놓고
1: 네.
2: 유정과 무정의 개념 속에서
1: 네.
2: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1: 예.
2: 우주를 이해하는 그 가장 기름길이 된다 그 예. 말씀이죠.
1: 네. 네.
2: 이 무정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종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1: 네.
2: 지금 과학의 발전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1: 예.
2: 그 옛날 종교가 개창하고 주장하던 것이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 주장이 무너져버리는
1: 그렇습니다.
2: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1: 예, 예.
2: 그거는 무정의 세계를 과학에는 잘 몰랐어요. 광대무량한 무정의 세계를
1: 네.
2: 잘 몰랐다고 말씀이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1: 네네.
2: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과학을 범하지 아니하고 과학도 종교를 이탈하지 않아서 과학과 종교가 과학과 도덕이 원만하게 병행해 갈 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1: 아, 네.
2: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종교 교의도 많이 달라진다.
1: 네.
2: 그 핵심적인 의미가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고 이 간단한 어귀에 드러났다 그 말씀입니다.
1: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아,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네. 이 부분이.
1: 네네네.
2: 창조설과 진화설 이 둘 중에 무엇을 채택할 거냐 그걸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창조설보다도 진화설보다도
1: 네.
2: 양자겸비한
1: 예.
2: 그런 사상이세요.
1: 예.
2: 동양의 전통적 사상은 무의와 진화설이죠.
1: 네.
2: 서양의 전통사상은 빅뱅,
1: 예.
2: 갑자기 창조되고 교멸되는 아주 네. 종말의 시기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한 것이 지금 과학에서 잘 증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 조금 있다가 하지만은 오늘 방금 하신 말씀과 유상으로, 유상과
1: 네.
2: 무상.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죠? 이 우주를 볼 때 네,
1: 유상으로 보는 견해,
2: 그렇죠.
1: 무상으로 보는
2: 그렇죠.
1: 견해, 네, 네.
2: 유상으로 보는 견해와 무상으로 보는 견해는
1: 네, 네.
2: 어떤 것이며
1: 네.
2: 왜 이 주장을 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잘 소임도 있게
1: 네.
2: 논의해봤으면은
1: 네.
2: 이론상 서원문을 이해하고 원불교 전체적인 교회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유상과 무상
1: 네.
2: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증명하는 이 세계가 무상의 세계거든요.
1: 네.
2: 그런데 그러니까 무상의 세계가 사실의 세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령 하늘의 별도 땅도 사람도 식물도 초목도 미물도 모든 것은 다 소멸되어 간다. 허망한 거다 이런 견해죠. 무상으로 보는 견해. 그러면 이 우주라는 것은 아무리 허망한 것이냐? 사람도 허망하고 우주도 허망하고 일체가 다 허망하다면
1: 네.
2: 허망한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죠.
1: 네, 네. 유상 유상으로 보는 견해가.
2: 이 우주를 네. 유상으로 보는 견해를 가져라고 해요.
1: 상주 불멸로 여여저해란
2: 아,
1: 세계.
2: 그렇죠. 네네네. 불멸의 견해로 불변의 견해로 네.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라.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곧 변해서 참 허망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다. 날아가는 것도 예. 허망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집착되어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1: 네.
2: 그러므로 새로운 진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왜냐하면 사은 아시겠죠?
1: 네.
2: 사은의 세계가 실상의 세계 아닙니까?
1: 예.
2: 그 사은을 믿으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그러죠?
1: 네.
2: 이 우주라는 것은 우주와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촌각도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하니까 무상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실제로 공한 것이죠.
1: 예.
2: 실제가 없는 거예요.
1: 예.
2: 우리가 형물로 있는 것들은 느낌의 형물로 있는 것으로 네. 보이는 것 뿐이지
1: 네, 네.
2: 사실은 촌각으로 변했기 때문에 네. 공한 것이에요.
1: 예, 예.
2: 그게 불교 교의가 공이거든요. 그 공한 것이 실상이다 네. 이것이죠. 그런데 공즉 색, 색즉 공 반야심계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1: 예.
2: 색 하나로 떨어지지 말고 공 하나로 떨어지지 말아라. 둘 다 겸한 거다. 무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상한 것이다.
1: 네.
2: 한 물건도 작거나 크거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것은 유상 겸 무상, 무상 겸 유상. 그렇게 겸한 거다.
1: 네.
2: 그런 말씀이에요.
1: 예, 예.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현실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고난과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럼 크게 닥치는 고난과 행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닥치면서 유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무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뭐가 한번 쉬우면 거기를 벗어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그런 때는 좀 뭐 경계를 당해서 유상과 무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 대문은 예. 조금 후에 나와요.
1: 아, 조금 후에
2: 그렇습니다. 유상으로 보면 네. 무상으로 보면 그 대문이 나오거든요.
1: 네, 네, 네.
2: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2: 네. 그래서 말이죠.
1: 네, 네.
2: 우리가 동서양의 모든 성이나 성현께서 법을 말씀하셨죠. 법이라는 것은 교법, 법,
1: 네.
2: 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법을 신앙하지 않아요.
1: 네.
2: 불교도 본래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열반하시면서 법을 믿으라.
1: 네.
2: 그렇게 하셨,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요.
1: 네.
2: 그 법이라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크게 깨달으심으로 인해서 법이 생겨났다 그 말씀이죠.
1: 네.
2: 그 이전에는 법이 없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도송에서 법, 법, 무법법 법을 네. 법으로 설할 때 나의 법은 무법에 법했노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태산 부처님께서도 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 요도 삼학팔조 또 이런 세상의 진리를 설하셨지만은 대종사님 오득하시기 전에는 그 법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잖아요.
1: 네.
2: 그같이 법이라 하는 것도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법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와 같이요 우리 마누라는 것도 허무하고 공한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음으로써 그러지 아니하고 우주 만유는 완전히 모든 것에 보응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실상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1: 네.
2: 어? 이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저것을 보게 되고 가는 어둠에 있다 보니까 광명을 보게 되고 광명에 있다 보니까 어둠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이에요.
1: 네.
2: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그 상대성을 겸비하고 있는 유상과 무상을 천지의 만물은 적거나 크거나
1: 예.
2: 유행이가 무형이거나 모든 천지의 만물이 유상과 무상을 항상 겸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또 이제 중생의 안목이지만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도 네 마음이 곧 부처니라. 그 대단한 그 의식 변화거든요. 그 거기다가 이제 공자님 이후에 이제 100년 후에 맹자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 잊어버린 탁이나 개를 찾으러 다닐 줄은 알지만 잃어버린 네 마음을 찾을 줄 모르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연대가 1000년도 아니고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연대가 3000년이 좀 됐단 말이에요.
2: 예.
1: 그 장구한 시절에 이 법이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중생이 많고 지금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천년도 아니고 세번 천년이 지금 왔는데도 그렇다면 법을 존중하게 받들지 아니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3000년 후에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고 보면은 이 어떻게 될까요?
2: 그것이 본래
1: 네.
2: 마음은 불변하는 것이고
1: 네.
2: 몸은 변하는 거다. 나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나의 정신, 마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런 것에 기초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1: 네네. 네.
2: 그런데
1: 네.
2: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몸도 부처다.
1: 예.
2: 그 말씀이에요. 변, 불변의 진리가 모두 부처니라.
1: 예.
2: 이 말씀이세요.
1: 하나로 봐야죠.
2: 하나로 봐야죠. 그런 이 이론상 서원문의 진체가
1: 예.
2: 그런 내용을 다 간분이고 있어요. 그 옛날에도 그 말씀이 있었다고 아까 하셨지만은 네. 그 말씀대로 이게 된 것이 아니고
1: 네.
2: 변화되었어요. 예. 그 모든 것을 진체로 보는 이것과 이걸 딱 구별하지 않는
1: 네.
2: 그런 원리를 그래서 이론이거든요. 하나의 둥근 진리.
1: 네.
2: 이 진리를 밝히신 것이 이런 사소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1: 네.
2: 앞으로도 나와요. 나오니까 네. 이제 진행이 와요. 원문 네. 속에 네. 다 나옵니다.
1: 네, 네, 그런 것. 그분 이제 유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상주 불미라고 여해자라는 요 부분을 조금 더
2: 그렇죠.
1: 설명해 주실 거예요.
2: 조금 더가 아니에요.
1: 네, 네, 네.
2: 매우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 가운데 유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1: 네.
2: 우리가 말을 해봐야죠.
1: 상주 불멸로 여여자연하다고 하는 것은 네, 네. 떳떳한 도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
2: 그대로 있다. 그렇죠.
1: 그것을 좀 인식할 수 있게끔 쉽게 좀 손에 좀 쥐어줄 수 없을까요?
2: 손에 쥐고 못 쥐는 것은 주사님이 하신 일이야.
1: 각자 몫이.
2: 그러니까 유상으로 보면 그러거든요.
1: 네.
2: 자. 유상으로 보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 참 광대무량한 세계거든요.
1: 네.
2: 우리가 우선 하늘에 태양이 크니까 옛날에는 태양신을 믿었지 않아요?
1: 네네네.
2: 그러던 것이 엊그제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은 태양보다도 1000배가 더 큰 태양이 있다. 스티븐슨 218.
1: 네, 그러기도 하고 우주를 아주 밝은 밝게 그 촬영한 걸 보니까 그렇게 우주가 그 행성과 유성이 차 있는데 큰 이변이 없거든요. 큰 이변이 없을 거 없고 자기 나름대로 질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대한 세상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네네.
2: 인간이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1: 네.
2: 인간만 잘 연구하면 우주가 그 안에 있어요. 광대하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다 사량할 겁니까?
1: 네, 생각할 수가 없는
2: 광대입니다. 그러니까
1: 하여튼
2: 인간적인 철학을 잘 철학하면
1: 아.
2: 그게 우주 철학이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1: 내가 소우주다.
2: 그렇죠. 그래서 스티븐슨 218이 숙제거든요. 요새
1: 네.
2: 과학에서. 태양도 어마어마한 물건인데.
1: 태양계의 몇 배가 되죠. 네네. 네. 그러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2: 상상할 수 없는 부피의 크기의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괴멸되면 블랙홀을 이룬다 그것이거든요. 하나의 블랙홀을 이룬다. 스티븐슨 218이라고 하는 큰 지금 인류가 발견한 가장 큰 별을 스티븐슨 218이라고 그러는데 이 큰 별은 부피가 그렇지 오래가지 못하고 괴멸되는데 그걸 블랙홀로 돌아간다. 그렇게 과학적인 설이 있어요.
1: 아, 네.
2: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천체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그러지만 이제 우리는 개념적으로만 원불교 교법에 의해서 개념적으로만 이해할 때 네. 하나 태양계에 있지요.
1: 네, 태양계 속해.
2: 태양계보다도 더 큰 것은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광대 물리학은 은하계가 또 수억

0: 적인 분야에서는 창조되었다가 소멸되었다가 창조되었다가 소멸되었다. 이것이 사람이 한 변에서는 죽지만 한 변에서는 탄생하고 네네. 한 변에서는 탄생하지만 한 변에서 죽는 이 이치와 같은 거다. 이게 비유담을 했거든요. 네네. 그와 같이요. 이 세상을 빅뱅으로 하는 것은 창조설이라고 하지만은 네. 이건 한 분야에 속한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원불교 교위에 의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은 천체에 대한 우주 제자연에 대한 사고는 네. 꼭 천지 창조설을 비판할 것도 아니고 네. 무위자연의 진화설만 채택할 것도 아니고 네. 양자 겸비한 네. 양자가 다 겸비해 있구나.
1: 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0: 예, 창조설도 네. 진리관이고, 진화설도 진리관, 양자가 다 우주를 개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구나. 네네. 이런 사상이 소태산 부처님의 사상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달관된 견해로 우주를 봐야 할 거고, 내 몸도 그렇게 봐야 하고.
1: 네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말씀으로 무상으로 보는 견해, 이제 유상은 네, 네. 이렇게 말씀이 되셨고.
0: 아니, 유상으로 보는 견해가 네, 말이죠. 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네,
1: 네. 그래도 이제 끝없이 가면은. 좀 더 언제까지 해요. 갈 수가 없으니까.
0: 좀 더 얘기를 해요.
1: 그럴까요?
0: 이 얘기를 네, 꺼내갖고, 네, 네. 호다말다, 호다말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론상 소원문은요, 100번, 만번 해석한 경문이에요. 네. 모든 교무님들이 모든 출가 제가가 이론상 선물을 달구고 달구어서 네. 아주 빨갛게 달궈진 그런 상태예요. 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상태를 되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속달된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네. 이거는 중요한 것은 유상으로 보면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원불교의 사은신앙관이 나온 거예요. 네. 유상으로 보면 거기에서 사은신앙이 나왔다니까요. 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네. 이 네 가지 생의 요소가, 네. 생의 요소가, 은혜의 요소가 말이죠. 유상으로 보는 세계에서 나온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처다. 그 말이죠. 네. 변하는 것은 신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변치 아니하면 신앙을 해야죠. 왜냐하면 인과의 원리도 여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해서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은 인과가 성립되겠어요? 변치 아니하고 여여자연하게 그대로 실존에 계시니까 인과보험 원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네. 과거에 지은 것이 지금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숨어 있지 않다면 그 뭐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1: 변, 불변, 진리 이렇게
0: 그렇죠.
1: 이렇게
0: 그래서 유상으로 보면 예. 유상으로 보면 이 세계가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 천지 하늘과 땅,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네. 예?
1: 동포.
0: 또 동포 모든 민물까지 네. 민물과 초목까지 예. 동포란 초목까지예요. 예. 그다음에 그 모든 질서와 법도 네. 이런 것들이 무한 세월이 지나가도 그 사은은 그대로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 아닙니까?
1: 네.
0: 우리가 볼 때 말할 때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요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다 그러죠.
1: 네, 네.
0: 그렇게 그냥 용어로 알고 있잖아요. 그 왜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라 했는데 예. 법신부를 사은이시 하고 기도를 합니까?
1: 예.
0: 그거는 말이죠.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을 사은으로 섬기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1: 예. 네.
0: 그렇지 않아요?
1: 네.
0: 그것이 유상으로 보는 견해예요.
1: 예. 예.
0: 법신부를 사은이시 하고 신앙하고 숭배하는 것은
1: 네.
0: 유상으로 보는 견해가 확실히 오달했기 예. 때문에 신심이 나는 것이고 네. 인과를 신앙하는 것이고 네. 꼭 그렇게 되는 것이죠.
1: 자 이번 시간 이제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0: 시간이 다 됐어요.
1: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인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아, 오늘은 시작과 함께 무상인 부분, 무상으로 보면 성주괴공과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변화하는 자리죠.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2: 이제 주사님이나 저나 노인 아닌가요?
1: 예. 계급이 왔습니다.
2: 이게 그 무상으로 철저히 보는 안목을 가져야 종교는 본래 무상을 느끼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또 사람이 각성을 하고 진리관을 세우고 마음 본질을 각득하게 되는 것은 무상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죽음이 우리를 가르쳐요. 죽음, 무상으로 보는 견해에서 본다면 사람들은요 저보고 건강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외모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는가 봐요. 근데 속으로는 괴멸되고 있거든요.
1: 괴멸보다는 괴라고 말하십시오.
2: 이걸 그러니까 정신 차릴 일이에요.
1: 네, 그러나, 그러나.
2: 예, 아주 그 네. 세상은 허무하구나.
1: 네, 네.
2: 나라는 것은 참 허망한 것이로구나. 인연 권속도 허망한 것이로구나. 나이 먹으면요. 네. 인연 권속이 다 떠나요.
1: 그죠. 아까 제 그러나를 말씀드린 것은.
2: 예.
1: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지루해서 못 삽니다.
2: 그럴 거야.
1: 살지 못합니다. 그냥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아마 이게 왜 안 변하냐.
2: 사람이요. 네. 심심해서 못 살겠네요.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2: 심심해도 못 사는 거예요.
1: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영험합니다. 아무튼.
2: 그러니까
1: 변화의 진리. 네.
2: 그래서 우리 불교는 공사상을 가르치거든요. 마음도 공한 것이고 마음이 공한 것인데 육체는 뭐 틀림없이 공한 것이죠.
1: 네.
2: 육체가 공한 것인데 세상은 있나요? 세상도 공한 것이고 몸도 공한 것이고 마음도 공한 것이다. 이것이 공사상이에요.
1: 네.
2: 그러면 다 공해서 공하고 비었다면 그 종교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공함을 느낌으로, 무상을 느낌으로 그 바탕 위에 유상을 깨닫게 되고 실상을 깨닫게 되고 불성을,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수행 표준을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1: 예.
2: 이를 연불처럼 외워요.
1: 예.
2: 연불처럼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일원상 부처님은 온 우주가 일원상이시니까요.
1: 네.
2: 또 내 마음이 일원상 부처님이시니까 통달한 견해죠. 내외가 없어 일원상 부처님은.
1: 예.
2: 그런 한마음 된 일원상 부처님으로 그러면 텅 비워지지 않아요.
1: 네.
2: 텅 비워져요. 그 텅 빈 자리에서 광명과 위력이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1: 예.
2: 그걸 믿어요.
1: 예.
2: 내가 텅 빈 자리에 있으면은 그냥 호금같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알지만은 불성의 광명과 위력이 거기서 발현되기 때문에
1: 예.
2: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하고 염불하면서
1: 네.
2: 마음을 항복받아요.
1: 예.
2: 마음은 모든 분별의식을 항복받고 몸을 항복받아요. 또 세간, 이 주변이 요청한 것을 다 항복을 받아요. 그럼 모두가 다 눈 아래 있죠.
1: 예.
2: 눈 아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참 기쁘게 살 수가 있죠.
1: 예.
2: 이런 그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이런 기쁨으로 살자. 이 수행의 실천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공,
1: 예.
2: 무상, 무상에 대한 철저한 인식, 무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찰나간에 모든 있는 것은 찰나간에 없는 거다. 지금 이 몸이 이렇게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이 몸이 아니잖아요. 마음도 이 마음을 내고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이 마음이 아니잖아요. 항상 몸과 마음은 본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게 자종하는 면에 그치지 말고 이거를 집착이라고 그래요. 집착.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또 육도 진강급을 하는 중생의 세계라는 것은 집착 때문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네. 생각하는 마음에 집착하고 활동하는 육군에 집착하고 생로병사에 집착하고 이런 인연 권속에 집착하고 모든 희로애락에 집착해서 그 세계에서 사니까 모든 고통이 따른다 말씀이죠.
1: 괴로움만 증폭할 뿐이죠.
2: 그럴 뿐이에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무상으로 보면 공의 원리를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집착을 떠나라. 그러면 집착을 떠나면 너에게 광명과 위력이 그대로 발현되는 그런 능력이 솟아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상을 깨달아서 유상의 세계로 정신적인 큰 힘을 타라. 그 정산종사님께서는 정기를 타라 그러셨거든. 정기를 타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행자로서.
1: 그 수행인으로서 인사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제가 지금 느낌이 있는 게 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양은 뜸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교양이 생긴다. 그 얘기가요. 무슨 일을 당하면 뜸 들이는 시간이 없으면 바로 나오는 것은 혹시 쓰레기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2: 아, 그렇죠.
1: 그 제가 그 멈추는 공부에 인사님 말씀을 받던 게 조금 하면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론의 광명을 바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뜸들이는 시간 즉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확신이 오더라고요.
2: 아 그럼요.
1: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탈출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해 준 거다. 저는 확신이 딱 서더라고요.
2: 아, 그렇죠.
1: 윤사님 말씀에 계속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텅 비고 가득 차야만 광명과 유령이 나올 수 있다.
2: 그렇죠.
1: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고요를 지키고 뜸 들리는 시간을 좀 가져서 그 속에서 마음이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모두가 정의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체득에서 오는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이게.
2: 그렇죠.
1: 네네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아, 그러면 이제 그 무상에 대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2: 오늘 이론상 소음 강의를 이 강의로 마치기로 했죠?
1: 네,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많이나 빨리빨리 진행해.
1: 변화의 세계에서 우리 마음 성주개공과 생로병사는 이제 변화하는 세계에서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성적적하고 적적성성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걸 넘어가야 될 것인가.
2: 그 생로병사의 문제가 방금 말씀한 멈추고 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1: 네네.
2: 공으로 돌아가서 항상 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이를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광명을 보이리라.
1: 네.
2: 나는 내 눈으로도 광명을 보이고 말로도 얼굴 표정으로도 네. 항상 광명을 보이리라 하는 빛을 발하리라 하는 정신으로 산다면
1: 네.
2: 생로병사가 문제겠습니까? 죽음의 경계를 당해도 당당하지요.
1: 네.
2: 누구 앞에 당해도 당당하지요. 그래서 걸릴 것이 없어요. 이것이 따로 생은 문제, 노는 문제를 어쩌고 사의 문제를 어쩌다 생로병사가 문제가 일관이에요. 똑같아요. 그것은
1: 예.
2: 경계는 순역, 순경을 당할 때나 역경을 당할 때나 그렇잖아요. 네.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경계를 당할 때에도 또 동정, 고요히 있을 때나 부지런히 활동할 때나 이런 여러 가지 경계 속에서 한 마음, 그 빈 마음으로 돌아가서 광명한 마음으로 비추고 네. 바르게 행동하는 네. 이 의지만 살아있다면 네. 이런 모든 것은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말씀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대체 능력은 하나니까 공부가 참 쉬워요. 네. 단련하고 자꾸 훈련을 쌓고 단련해서 능한 경지에 수사원하는 것 그것이 어렵지. 예. 무슨 다른 공부가 따로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1: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 작용이 좀 그렇게 이제 틀이 조금 잡히니까 그 변화의 세계는 인과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 마음에 들어오기를 절대적으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2: 아, 그러죠.
1: 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이건 철두철미한 인과의 세계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움직이면 원인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움직이면서 제가 원인을 짓는 거다. 죄냐 복이냐 가려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한 번씩 던지 쑥쑥 머리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면 원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원인을 잘 다스리는 것이 변화의 세계에서 가장 처음에 가져야 될 마음 공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요즘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요.
1: 네네.
2: 그 수행이 아주 좋은 수행법인데. 네네. 잘못하면 강박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1: 아, 네네네.
2: 그걸 잘 해소해야 돼요.
1: 예, 그, 네네.
2: 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1: 아, 네.
2: 그러면서 순리자연하게. 그러면서도 법도를 세우는. 예. 이런 그 능숙한. 예. 능숙한, 아주 세련된. 예. 그런 공부를 도우지 않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에요.
1: 네네네. 가끔 그 국가정상들이 모여서 각국의 국기에 대한 경례.
2: 오, 그렇죠.
1: 또 사열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식을 할 때 막 그 교양이랄까, 교양의 척도랄까, 그 사람이 인품이랄까, 이것이 서 있는 모습 자체에서도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2: 그렇군요.
1: 제가 보니까.
2: 네.
1: 아, 이게 내면적이 내면에 갖춰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언의 이런 품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요즘 느끼는 것도
2: 그랬어요.
1: 있고.
2: 네.
1: 아, 말 없는, 아까 말씀대로 말 없는 가운데 그런 그 자태, 그런 품격, 이런 것들을 갖춰야
2: 그렇죠.
1: 되는 어떤 존경의 그 품격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2: 그렇습니다.
1: 아무튼 그 중생으로서 그런 괴로운 바다를 좀 많이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교도님들에게 이런 변화의 세계에서 어떻게 진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진급.
1: 네네.
2: 진급이 서원 아니에요?
1: 네.
2: 이론상 서원문이 진급경이거든요.
1: 네.
2: 진급하자는 경이에요.
1: 예.
2: 서원이 바로 진급이거든요.
1: 네네네.
2: 사람이 어떤 일을 결단적으로 마음의 결정을 지을 때도 어렵고요. 지혜가 밝아야 또 참회가 깊어야 결단이 서는 거거든요. 결단 서서 각성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 네.
2: 그걸 계속해 나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1: 예.
2: 그걸 정성이라고 그래요. 정성. 근데 이 정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와요.
1: 믿음.
2: 확실한 믿음.
1: 네.
2: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깨달음에서 나오거든요.
1: 네.
2: 그래서 범불교, 우리 불교, 범불교계에서는 깨달음을 가장 중요시해요.
1: 네.
2: 깨달음을.
1: 네.
2: 깨달음 속에서 믿음이 있고, 믿음 속에서 정성이 나오고, 정성 속에서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법도를 잘 익혀야 해요.
1: 네.
2: 훈련시키면 이제 이소성대로 네. 갑자기는 안 돼요. 갑자기는 안 돼요. 어느 분은 선은 20분이면 충분하다.
1: 갑자기라는 말은 쉽게 그 신용이 안 되더라고요.
2: 그래요.
1: 네네.
2: 잠시적으로 입정삼매에 들 수는 있어요.
1: 네네네.
2: 그래도 선의 실력, 예. 정신의 능력, 마음의 광명을 회복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미흡해요.
1: 네.
2: 미흡해요. 아, 모든 성자께서 그 고행을 다 감수하시면서 인내로 정성을 쌓아서 불도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하감이
1: 네.
2: 몇 분 한다고 해도 이게 되겠어요?
1: 예, 예, 네, 네.
2: 안 되죠. 우리가 이걸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알아요. 병에 맑은 물을 갖고요.
1: 네.
2: 맑은 물도 흔들면요. 네. 탁해져요.
1: 네, 네.
2: 근데 그 탁해진 물을 가라앉히려면요.
1: 멈춰요.
2: 금방 안 가라앉아요.
1: 그렇습니다.
2: 무엇이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해요.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1: 네.
2: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1: 네, 네.
2: 그래야 탁한 기운이 가라앉고 맑은 기운이 솟아서 광명이 나는 것이거든요.
1: 네, 네, 네, 네.
2: 그거를 철저히 느끼고
1: 네, 네, 네.
2: 그걸 철저히 참 정성과 인내로 수양에 임해야 돼요.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 조금 이제 그 진도가 조금 나가서 은생어회와 해생어원이라고 하는
2: 예.
1: 은생어회와 해생어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무량세계를 이제 전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혜에서 해가 생하고 해에서 은혜가 생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그럴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작용과 진리작용을 같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 그 말씀은?
1: 네네네.
2: 은생어 해에 대한 말씀은?
1: 네.
2: 은생어 은을 기조로 하고?
1: 예.
2: 하신 말씀이에요.
1: 예.
2: 은혜에서 은혜가 나오나니라.
1: 예.
2: 이 말씀은 통상적인 거고?
1: 네네.
2: 해에서 은혜가 나온다. 이 말씀은?
1: 네.
2: 변화되는 이치에서 해로운 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 가볍게 보지 말라. 또 고생스러운 거, 시련을 닦는 거,
1: 네.
2: 내가 참 고통을 느끼는 거,
1: 네.
2: 그것 속에서 은혜가 나오나니라. 그러니까
1: 네.
2: 고통을 버리지 말고 고통을 감수해라.
1: 네.
2: 이런 법문이거든요.
1: 네.
2: 잠시 낙을 즐기려고 하고
1: 네, 네, 네, 네.
2: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뭘 쌓으려고 잘 안 해요.
1: 그리고 또 충고도 그때는 약간 그렇지만
2: 그렇죠.
1: 그 충고를 잘 바꾸면 은혜로 또
2: 그것도
1: 나갈 수도
2: 네.
1: 네네. 그 충고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또 충고해 주기도 쉽지 않고.
2: 네.
1: 예, 참 충고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2: 그게 우리 원불교 교법에 고락에 대한 법문이 있잖아요.
1: 네네네.
2: 아주 좋은 법문이거든요.
1: 예.
2: 고락에 대한 법문. 그 법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1: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튼 은생어의 해생어는 그런 변화 속에서 은으로 화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한 네. 거거든요.
2: 대개 보면 해생어은
1: 네.
2: 이걸 보면은 거예요.
1: 대개.
2: 네. 은혜와 낙. 은혜와 낙을 남용하는 거예요. 과용하고. 지 편착심으로 과용을 하고 남용을 해요.
1: 네.
2: 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든지
1: 네.
2: 권리적으로 힘을 얻는다든지
1: 네.
2: 세상에서 무슨 이름으로 존경을 받는다든지
1: 예, 예.
2: 이렇게 될 때
1: 네.
2: 이렇게 될 때 거기서 파멸의 길로 갈 수가 참 많거든요.
1: 네.
2: 예, 그리고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 요새 사람들 그러잖아요. 쉽게 뭘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경계하는 말씀이고 진리가 그렇지 않다. 진리가 본래 은생어의 해생은으로 됐어요. 밤이 가면 낮이 오고 어둠이 가면 광명이 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음양상승 원리로 그냥 이 원리를 잘 체득해서 너가 운명을 개척해 갈 때 운명을 개척할 때 참을 일을 참고 고생할 일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발돋움이 있어야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다 말씀이거든요.
1: 근데 사회 구조가 이제 가난한 사람 부자 빈부의 차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 노력을 동반하지 않고 노력을 그 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쉽게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거든요. 사회가 중생을 더 중생화 만드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사회가.
2: 그거는요, 사람이 낙을 즐기는 마음은 똑같아요.
1: 네네.
2: 그런데 물질적인 낙,
1: 네.
2: 정신적인 낙이 있거든요.
1: 네네.
2: 정신적인 낙은 살행하지 않고 물질적인 낙만 추구하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 그런 오류가 오는 네, 것이거든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2: 가난해도
1: 네.
2: 정신 낙이 정신적인 낙은 충분히 갖출 수가 있는 것이고 가난해도 낙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사람들은 가난하면 그걸 고통으로 알아요.
1: 네, 그렇습니다.
2: 가난한 것이 낙인데 그걸 모르는 것은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물질이 계벽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참 물질을 추구하거든요.
1: 예, 막 전부 따라가고
2: 돈을 추구하고
1: 네, 네, 네, 네.
2: 그런데 정신을 계벽하자는 우리 소태산 부처님 구호가 참 얼마나 큰 그 울림을 주는가요. 정신적인 낙, 정신적인 광명, 정신적인 행복 이걸 추구할 줄 알아야 문명사회죠. 문명사회. 그렇게 나가야 할 거예요.
1: 사회가 아무튼 그 너무 눈에 보이는 실오열하게 너무 많은 그 시간과 너무 많은 것도 이제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미식축구라고 해서 슈퍼볼이라고 하는 이게 그 수십만 관중이 들어와가지고 입 추에 여지없이 다 앉아가지고 그 공 뺏고 전진하고 후퇴하는 것을 그것을 관람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 결승전에는 뭐 전 미국이 조용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관능적 쾌락. 그 이기는 쪽, 버는 쪽, 이쪽으로 사회가 조금 너무 치중해 나가니까.
2: 그래.
1: 대통령께서 물질 개벽인지 정치, 그 아주 그냥 정확한 표현을 주신 것 같습니다.
2: 아, 그러죠.
1: 네네네. 네.
2: 이 사회는 경쟁사회지 않아요?
1: 네네네.
2: 무엇이든지 경쟁사회인데, 그 경쟁의 참다운 의미를 잘 해석해서
1: 예, 예.
2: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1: 네네네. 끝으로 이제 그 이론을 얻도록까지 서운하고, 이론에 최선에 합하도록까지 노력한다고 하는 그, 그리고 평소에 거기에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2: 그 마지막 귀절에 이론을 위력을 얻고 최선의 합하위로 서운함 이 말씀은
1: 네.
2: 이론상 서운물을 번역하고
1: 네.
2: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아라.
1: 네.
2: 이론상 서운물을 늘 염송하고
1: 네.
2: 독경하고
1: 네.
2: 이렇게 해서 정력을 쌓아서
1: 네.
2: 이론상 서운물을 하나의 주문처럼 늘 독경하고 해서 전혀 언변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힘을 얻고 위력을 네. 얻을 때까지
1: 네.
2: 그렇게 노력해라.
1: 네.
2: 그렇게 최선에 합해서 난지 진인지 네. 난리 나인지 법진불인지 전혀 모르는
1: 예.
2: 그런 황홀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1: 네. 네. 네. 네. 네.
2: 노력을 해서 이론상 소문을 내가 낸
1: 네.
2: 그 본의를
1: 네.
2: 잘 알아서 공부 길을 잘 찾아가라. 참 성인께서 네네. 이 세상에 오셔서
1: 네.
2: 우리를 제도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요.
1: 네네네.
2: 결실을 보는 말씀이니까
1: 예예예.
2: 이런 상 소원문 가운데 가장 그 끝부분
1: 예예.
2: 이런 오력을 얻도록까지 서운하고 이런 최선이 합하도록까지 서운함 이것에 예예. 초점을 맞추어서
1: 예.
2: 우리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이렇게 대단원에
2: 예.
1: 이론의 최선에 합하도록까지
2: 예.
1: 서운하면서 이 대단원의 마음을 일단 내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주사님 덕입니다.
1: 그건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내일 6월 1일은 원불교의 6일 대제일입니다. 원불교의 문을 여신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을 기리며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선진과 삼세의 모든 성현, 그리고 일체 부모와 모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추모하는 뜻깊은 날인데요. 원불교에서는 이날 전국 각 교단과 기관에서 일제히 합동향례를 올리며 추원보본의 예를 다하고 있습니다. 6월이 오면 마음 깊이 선진님들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대종사님과 역대 선진님들께서 남겨주신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과 힘이 되어주고 있죠. 다가오는 6월, 감사와 추모의 마음으로 그 뜻을 함께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장교.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5월 31일 일요일 내 삶과 원불교 첫 곡으로 나을의 바람 기억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6.1 대제일입니다. 역대 재불재성 및 부모 선조 일체 생령들을 추모하는 향례로 명절 대제와 함께 원불교의 이제 중 하나인데요. 내일 오전 10시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원기 111년 6.1 대제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원음방송 라디오에서는 6.1 대제 기념식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요. TV에서는 오후 7시에 녹화 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추원 보본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9일 효자교당에서 진행된 김중훈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2: 금방 불렀던 성가 33장 다들 불렀을 때 소회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이 노래만 부르면은 마음이 항상 뭉클하고 우리 선지님들, 스승님들이 생각이 항상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는 안 떨리는데 이렇게 강연을 하려고 하면은 꼭 이렇게 마음이 쿵탕쿵탕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대종사님 말씀은 그 경전에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듣고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또 볼 수도 있고 하는데 대종사님 말씀이 이제 저희 마음에 그러니까 대종사님 마음이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다가오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뭐 강연이라기보다는 제가 대종사님의 법문을 좀 읽고 이렇게 느꼈던 소회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교도님들과 함께 서로 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축해 주신 부축품을 봉독하게 됐습니다. 봉독하면은 할수록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걱정하셨는지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중에 부축품 마지막 본문을 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 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힘이 없나니라. 이렇게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벅차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대종사님 법을 오롯이 받으신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시죠? 정산 종사님이 생각이 나시죠? 정산 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 당대시대 때 두 마음 없이 대종사님을 오롯이 받들어서 또 그 법을 이끌고 그렇게 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신 말씀인데 나는 평생 기쁜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고 둘째는 대종사님을 만난 것이고 또 이어서 모든 사람이 스승의 은혜를 크게 입었지만 나는 친히 찾아서 이끌어주신 한 가지 은혜를 더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산 중사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나라에 태어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산 중사님께서 태어났던 해는 정말 저희 나라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그때 특히 또 해방 전에 1943년에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것도 갑자기 이렇게 좀 가신 거죠. 그런데 그때 해방의 혼란기를 거치고 또 그 전쟁 와중에 이대로 물려받아서 이 법통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 전 나라에서 최빈국이었죠.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최빈국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산 중사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게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가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GDP 순위가 세계에 지금 229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14위라는 GDP입니다. 3만 달러가 넘었죠. 13위면은 229 나라에서 엄청난 높은 순위죠. 상위권이죠. 그만큼 저희 나라가 이렇게 정산 전사님께서 말씀했던 그때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인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산 중사님의 그 넓으신 해안이 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원불교의 교세는 엄청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사님께서 이 회상을 열고 당신을 친히 이끌어주신 더 큰 복도 받으셨지만은 대중사님을 뵙게 된 인연이 가장 감사하고 크게 기쁜 일로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산 중사님은 망고신의로 대종사님을 모셨고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종사님의 경륜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산 중사님께서는 두 마음 없이 대종사님을 마음에 모셨으며 이렇게 살아온 걸 봤었을 때 제가 현재 제 이치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단은 어찌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큰 복이죠. 네. 그리고 또 어찌 다행히 또 이렇게 이 법을 만났어요. 이것도 큰 복이죠.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는데 어떻게 제가 보호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축품을 읽은 것 중에 제가 잠깐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4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본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을 각기 큰 손도자들이 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법문에서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명확히 이렇게 대중사님께서 일러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배우고 또 깨우치고 또 참다운 실력을 쌓아서 쌓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또 우리 후래 대중에게 또 이렇게 알려야죠. 그리고 제가 다행히 저번 주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교당에 처음 나오셨는데 서영희님께서 또 오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 마음도 뿌듯해요. 이게 다시 되게 나오셔가지고 아까 마지막에 오시는 모습을 뵀는데 처음에는 오실까 마음으로 이게 오시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오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다시 오신 선생님께 좀 박수 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법대로 이 법을 믿고 또 이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앞에서 더더욱더 이번 개교례에서 더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효자교당 김중훈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원불교 성가 33장 거룩하신 스승님들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은 FM107.9, 전북 충남 FM97.9MHz입니다. 또 원음방송 앱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남교당 모인영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안녕하세요. 교리 실천단 발표를 맡게 된 17단 모인영입니다. 법회 때 저는 늘 피아노 쪽에 있는데 이렇게 단상 앞에서 교도님들 뵈니 더 바꿨습니다. 제가 발표를 할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사실 제 남편 겸손 오세훈 교도에게 흑기사를 요청했었거든요. 저 대신 발표해달라고. 그런데 남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교당에서는 오덕훈련원에서 교도 정기훈련을 났었는데 교도님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훈련 프로그램 중에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주의 조행 공부를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MBTI는 I, 내향형, S, 감각형, T, 사고형, J, 판단형 성향입니다. 그렇다면 제 남편은 어떴까요? 남편은 E, 외향형, N, 직관형, F, 감정형, P, 인식형 성향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반대 성향입니다. 저는 ISTJ, 신중하며 안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남편은 ENFP, 자유롭고 얽매이는 걸 답답해하고 새로운 것을 즐기고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게 일이 진행되어야 마음이 편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남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정을 갑자기 잡기도 하고 그러다 진행이 안 되더라도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다음에 하자고 하면서 쿨하게 넘깁니다. 이러한 차이로 남편과 저는 서로 맞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행을 준비할 때 저는 며칠 전부터 미리 목록을 작성하고 짐을 꾸리고 세탁도 미리 하는 듯 차질없이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전날 밤이나 혹은 당일 아침에 가방에 몇 가지만 쓱 집어넣고는 필요하면 가서 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남편에게 불만이 생겼고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너는 강박이 있다. 너무 경직되어 있다.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 화를 도두었습니다. 또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차이는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남편은 이런 저희 말이 기분이 나쁘다면서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엇갈려서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갈등이 더욱 심했으며 저는 이런 남편과 대화를 하기가 꺼려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 저희 친정 부모님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맞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저희 부부보다 더 안 맞아요. 저는 금혼식을 맞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뵈면서 아 저렇게 서로 맞지 않는데도 결혼 생활을 50년이나 유지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노력을 더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누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요란해지고 그 요란함 속에서 쉽게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말 교당에서 교감님 설법을 들으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았습니다.

0: 됩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라는 분별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이전에 내가 느꼈던 갈등과 괴로움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늘 이렇게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마음을 살피고, 아, 내가 요란해졌구나, 화가 났구나 하면서 또다시 돌아보는 과정과 이런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왔음을 알아채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저절로 될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단련시키려고 합니다. 가족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서로 다르게 더 배우고 인정하며 나를 돌아보고 지내다 보면 내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감님 말씀대로 더 나아가 세상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차리며 소중한 시간을 원망하며 보내지 말고 경계를 당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응하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만성 실은 배가 될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여유와 활력과 법신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저 또한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돌아보고 더욱 보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합니다.
1: 원남교당 모인영 교도의 감상담 만나봤고요. 내 삶과 원불교 1부 끝곡으로 투어스의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찾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있는 시기에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그 애초에 문제의식 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화두로 사실 무아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근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무아를 말하게 된 계기는 도대체 뭐였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 스스로 판단할 때 저는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그 습과 업과 습에 의해서 그 유난히 좀 분별심이 강했다. 그렇게 스스로 느꼈어요. 근데 이제 움불교에 들어와서 또 느끼게 된 것이기도 한데. 근데 사람을 보면 첫 인상만으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단정 짓는 버릇.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약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다. 오랫동안 방송 기자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판단을 내려서 빨리 그거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어떤 이런 버릇이 더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의 이런 그 섣부름, 이런 분별심을 그 가라앉히는 데에는 무아의 가르침이 저한테는 굉장히 직효 처방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없고 네가 없고 이런 구분이 필요가 없으면, 구분이 없으면 제가 섣부르게 판단을 할 일도 훨씬, 그리고 거기에 얽매일 일도 훨씬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저 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저 말고도 아마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무아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고 이제 뭐 약간 그러다 보니 이제 뜻밖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내가 없는데 모든 게다 이제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 만사가 허무하고 이제 의욕이 사라지는 이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다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죠. 뭐 음식도, 돈도, 명예도, 뭐 심지어는 뭐밥 먹는 것도 뭐 이렇게 뭐 계속 밥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것조차도, 아, 이렇게 하는 게뭔 의미가 있을까? 뭐 약간 이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왜 붓다가 이 무아를 강조했는지, 이걸 한번 또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정리한 걸좀 말씀을 드리면, 붓다가 무아를 강조한 거는 사람들의 집착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그 중생이 재물욕, 식욕 등 온갖 욕심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붓다는 그 욕심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 이 나라고 봤습니다. 그 또한 그런 나는 실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일러주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있다고 믿고,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 나, 그것마저도 허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허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 생긴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불변한 내가 있다. 그런 생각은 결국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 뇌가 만들어낸 그 개념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러므로 그 허무하다는 감정, 또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내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 이걸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나라고 불리는 존재가 태어났고 언젠가 죽을 것이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다음에 지금의 삶이 가치가 있네 없는 이런 판단들. 근데 이런 모든 게 사실상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쌓여온 업과 습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실상 그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약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실상
무아를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런 허무함이나 허무주의, 뭐, 이거,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명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